모르고 동안을 가겠던가. 아는 로코로와 와도 다리디어 애가 우구원 기념으로 우구초 마기 카레미 마기 에구마키 라오코 라인노레우 바주 아멘기야 나 바주 아넹기라 바타잉간자 아노아 코레케리아 아코로와 케레케리아 무지키 와기지 케반다 바레아 다이코미 아네고 켐보라 에타고 켐보라 반도르 바무로 우구초 세네타 지하게 와케보리아 치아만 헤이 아이 nimefika na mungurumo kama simba mwono tuyengene bazu Mr. Big G moto kubwa niliwambia onga uka nikundi kiri kwesti.